0: Toilet Pony, yeah. Extreme energy drink.
1: 하지르발에 라마 소매되기 간거 소매세야 차. 네팔간즈마 버퍼도로 비싸실로 아스포탈가 라기 가하 자니올라.
2: 에 떼소 봐야 더 진대리누 버데나니. 네팔간즈마 이러해코 바기소리 간스와스테 세아르 켄드라 천대이차니. 야하타 어누바비 비싸석게 떠타 버리스타 간스와스테 프라베딕 바터 허릭딘 간 퍼릭션 거린차. 티티마트라 카오라 야하타 라마 소매되기 간 파키르허니. 질너로그 간에 루시 간치라우니 간 컴순니 간 덤마우니. 비라미허르코 우파차 떠타 퍼라머서라 라마 소매되기 간 파키르허다. 간코 자리마 포알 퍼리코 간 허디 카리 로코 설리크리아 오퍼레이션 바터 우파차 거린차. 사태, 칸 컴순니 비라미 허루칼라기, 칸 말라가우니 소스토데키 모헝고 썸마카, 비빈나 모델카 칸카 메신 히어링 에드, 비라미 허루코 차하나 아누사 우팔업더가라인타, BTE, CIC, RIC, 저스타 메신 허루파니, 예히 우팔업더산,
1: 에, 데소보이 어즈발라이 테할라게라 우파사르가라운다 이스포스터 순누사크노라타,
2: 어버시야, 소메이 우파사르가르시 데리수다 삼바본사,
1: 바게소리 칸 소스테시아르 켄드라,
2: 네팔간 उपमहानगरपालिका वडा नम्बर 6 फुलटेकरा आर्मी ब्यारेक सामुन्ने राप्ती रोड बाके संचालक पुरन चौधरी
1: सम्पर्क नम्बर 9848206697 9858823697 र 9800143697
2: बहिरोपण निवारण कार्यक्रममा सहभागी हौ नियमित कानको जाँच गरौ